0: 좋은 커피야. 이거 먹어라.
1: 스니까 지나 왜?
0: 만
1: 아두 세.
2: 자 루미란 자 코만딩 간자 코만다완.
1: 아까 사제 대카무라 코미코로. 우리 워라바 텐티 카바오.
3: 아니요요.
1: 가레무라 무레무사 가레무라 네바레무라.
4: 에이치.
1: 오 무레무시 워에차사.
2: 롬피탄가의 미야 코코프니오프가 간투아니 볼릭 펠릭사무르디키. Which is a figment 이크메란 단타고 코미코로. 우리 워라바 텐티 마냐 카사자에 카리.
3: 호. 오바니 아리 무카비 가레로.
5: 야고분 고게라고 무가로로 무로 무티모 무시.
6: 사가티 자미라.
1: 아무리나
7: kati abayimbi bafubu nabayimba ku kintu kye kimwa ati tichichuka kati abalane batanika kati kuyimba bitundu byachama zingende ikane mbira ba
1: karebura murebuza atarebura nebarebura omurebuzi wechasa
8: mama fina no milioni emuji wa ngamba nsasule kweleze risiti ku Serena fai tugenda kubatiza bana fai tugenda kusaba
9: olaba pono
1: mumbazi yo mukafunda kabanyigire mukafunda bamuulire